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6: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5: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6: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5: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6: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5: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TBS 교통정보
7: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중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 부근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는 일찍에서 금천 사이가 정체입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안성분기점 부근 우차로에 고장난 승용차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염창나들목 주변 또 여의도 주변부터 청담동 부근까지도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반포대교 남단 한강공원에서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인파 모이고 있으니까 이 구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는 중랑교에서 장안교 사이 또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 서행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026년 07월 11일 11시 00분 경기 오산, 평택, 이천, 안성, 화성, 여수 동남부, 여수 서부, 경남 창원, 김해, 밀양, 창녕, 합천 중부, 경북 영천, 부산 부산 서부, 전북 김제, 전주, 부안 위도면 제외, 군산 옥동면 제외,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어찌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 있습니다.
0: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오늘 반포 한강공원에서는 게임 관련 행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인파가 모이고 있습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염창나들목 주변, 또 여의도 주변부터 청담동까지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는 군데군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도심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세종대로 숭례문 방면으로 지하철 시청역 8번 출구에서 숭례문 로터리 사이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집회 준비로 숭례문 방면으로 시청역 8번 출구에서 삼성 본관 앞 도로는 전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반대편 도로 이용해서 양방면 통행은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When I first saw you, I saw love. And the first time you touched me.
1: TBS 캠페인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국립광고협의회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기상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오전 11시를 기해서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전북, 군산 일부 지역 폭염주의보에서 폭염경보로 상향 발효 중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서 매우 무덥고요.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 높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서울 반포 한강공원 일대에 게임 관련 행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인파가 모이고 있습니다. 반포 한강공원 주차장도 만차 상태인데요. 강남 터미널 고가에서 잠수교 남단 한강공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회전교차로의 진입도 통제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 30.7도고 습도도 높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 있으시다면 양산과 모자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도심은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세종대로 숭례문 방면으로 지하철 시청역 8번 출구에서 숭례문 로터리 사이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집회를 앞두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숭례문 방면으로 삼성 본관 앞 도로는 전차로가 통제되고 있고요. 반대편 도로 이용해서 양방면 통행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서울 반포 한강공원 일대 게임 관련 행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인파 모이고 있습니다. 반포 한강공원 주차장도 만차 상태인데요. 강남 터미널 고가에서 잠수교 남단 한강공원 주차 차장으로 들어가는 회전교차로의 진입도 통제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사이 또 마포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한남 쪽으로도 여의도 부근부터 압구정 사이는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0: 징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 TBS 교통정보.
2: 며칠 동안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더니 오늘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돼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낮시간대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충분히 물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한창입니다. 세종대로 2호선 시청역 태평교차로에서부터 숭례문 앞까지 막고 대규모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있는 상황인데요. 숭례문 방면으로 가신다면 코리아나 호텔에서 덕수궁 쪽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여기서 서소문로 쪽으로 우회시키고 있고 반대 숭례문에서 시청 쪽으로는 차로 하나만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최강 일구입니다. 등산 가자 그러면은 이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힘들게 올라가서 그냥 내려오는 거 왜 올라가요? 등산을 해보자는 사람은 힘들게 올라갈수록 정상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더 커진다는 걸 알지 못하죠. 올라가는데 기울인 노력이 클수록 더 큰 행복을 맛보게 되고 그 행복한 느낌이 더욱 오래도록 기억된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등산의 매력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는 성취감도 좋지만 정상을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올라가는 모든 과정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사는 일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목표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도 좋지만요.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바람도 느끼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즐겁더라고요. 7월 11일 토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보관할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김정호와 소명이 부릅니다. 최고 친구.

오늘은 정상보다는 산 기슭에서 여유롭게 땀을 식히는 날이죠. 바쁜 걸음 멈추고 잠깐 쉬었다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듣고 나면 난 방송 최욱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가 인간이야 참교육의 달인 개그맨 최극 씨와 함께 대신 화내주는 남자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시작합니다. 정정화가 부릅니다. 신곡 같은데요. 왕대포 부른 정정화 씨 노래요. 왕대포, 예, 그 노래가 아니고 신곡이랍니다. 정정화가 부릅니다. 당신 때문에.

0: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면 대단이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겠다. 사업 문제. 세상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드립니다.
1: 후기 채우기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소통이 아니라 호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그래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입니다. 대화남 네. 최국 씨 어서 오시고요.
1: 오프닝을 또 읽다 보니까 그런데 네.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무슨 생각?
1: 저희가 이렇게 지금 뭐 마누라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뭐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네. 저희가 뭐 대신 화내드리고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정작 여기가 제일 문제가 있는데 이 방송국이
0: 왜.
1: 힘들어가지고
0: 왜.
1: 그런데 누가 누구를 이렇게 대신 저기 하겠다는 건지 참 네? 갑자기 그런
0: 현타가 왔어요? 현타?
1: 뭐 현타는 뭐 옛날에 왔고
0: 세상 뭐 불만이 뭐야?
1: 어?
0: 구체적으로 해 불만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1: 아니 불만은 딱
0: 왜 출연이 안 되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1: 저뿐만이 아니라 네, 네. 선배님도 그렇고 네. 밖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들 지금 다 지금 1년이 넘도록 이렇게
0: 1년이 뭐야? 2년이야 이 사람은.
1: 1년이 넘도록 지금 월급 한 푼을 못 받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0: 그래요.
1: 예. 네. 아니.
0: 아, 그 얘기를 뭐 자꾸 얘기해. 다 아는데.
1: 아니, 계속 얘기를 해야. 저기. 아니, 드라마 그거 못 보셨어요?
0: 뭐.
1: 삼교육?
0: 삼교육?
1: 도와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래요.
0: 그러지. 네.
1: 아니, 계속 얘기를 하래매나 계속 얘기하려고 그래서. 아.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 세훈이 형! 나야, 나! 나 최국이에요!
0: 너 잘 알아?
1: 나 여기서 이거 하고 있다고!
0: 잘 알아, 그 사람?
1: 몰라요, 나한테 어떻게 알아. 테레비에서 봤지. 시장님? 아, 좀 어떻게 좀. 아, 좀 어떻게 좀, 아, 도와주세요!
0: 아, 그 양반이 나하고 나이가 같거나 뭐 비슷한데, 네. 아, 한 사람은 시장하고 한 사람은 출연료 오빠한테.
1: 다들 여기 좋으신 분들이에요, 다들.
0: 어떻게 좀.
1: 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제.
0: 너 여기서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서울시 들어가 봐.
1: 아, 제가 들어가면은, 뭔가 좀 그.
0: 뭐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
1: 거기서
0: 화를 내는 거야.
1: 아니.
0: 왜 TBS 문제 해결 안 해줘? 한번 해봐.
1: 그렇게 되면은 저기 네. 색깔이 좀 이상해져요.
0: 그래?
1: 느낌이 좀 이상해져요.
0: 뭐 네. 여기서 하는 거야 그러면?
1: 아니, 형님 같은 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지.
0: 나야 가야 뭐죠. 알지도 못하는데 뭐.
1: 해주세요. 좀 가서 진짜. 딱 가서.
0: 아니, 여보세요? 내가 간다고 뭐 해결되는 거지.
1: 나 옛날에 잘 나가던 앵커인데.
0: 에이, 그때
1: 얘기.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하고.
0: 네. 에이, 너 더위 먹다 왔냐? 갑자기 왜 들어오자마자 그런 얘기하냐, 열받게.
1: 아, 더워요. 밖에서 저 덥긴 더워요, 밖에.
0: 빠블로하고 뭐 한마디 네. 하고 왔냐, 지금? 한바탕 하고 들어온 거야?
1: 아니, 맨날 그 얘기지 뭐.
0: 맨날 저는. 뭐 바깥도 보니까 뭐 빠블로가, 빠블로가 뭐 너한테 막 그러는 것 같던데.
1: 매주 그렇지 뭐. 네.
0: 알겠습니다.
1: 자, 아무튼, 네, 화이팅 하시죠.
0: 그만하고 저 할 얘기 하래. 자,
1: 네.
0: 이거
1: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화가 나는, 많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화나는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장사가 안 된다. 아니면 뭐 갑질 당했다. 돈 떼었다. 이런 분들. 모든 고민을,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51. 그럼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리는 그런 코너니까.
0: 참교육 시킨다고 그래. 참교육 시킨다.
1: 참교육을 시켜드립니다. 네. 그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0: 그러니까 이제 화낸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또 넷플릭스에서 또 세계 1위 아니에요. 이거에 드라마.
1: 아, 지금도 그래요?
0: 한 3위 하더라. 3위. 네.
1: 지금은 김 부장이 잘 나가던데. 네. 김 부장.
0: 김 부장.

0: 제야? 김경렴 부장이야?
1: 맞네. 김 부장이네. 어이 김 부장. 요즘 잘 나가던데.
2: 넷플릭스 잘 나가.
1: 시청률 20% 넘었어.
2: 소지섭 씨가 주연이네.
1: 어우 소간지.
2: 봤어?
1: 예?
2: 봤어?
1: 어 그럼요.
2: 나 아직 못 봤는데.
1: 다 봤어. 아 못 보셨어요?
2: 네, 아직 못 봤어요.
1: 아 보세요. 참 제가 봤을 때는 네. 한 참교계 한 0.5배?
2: 어 그 정도예요?
1: 0.5배. 그런 액션.
2: 아니 저는 그 휴대폰 이 다음에 네. 요새 실검 뜨잖아.
1: 네네. 네.
2: 그래서 김 부장 이런 게 뜨더라고. 그래서 김 부장 왜 뜨나? 저 빠블러가 뭐 무슨 일 터뜨렸나? 그게 드라마더라고.
1: 아무튼 그러니까. 뭐 부장들이 다 뭐 하나 쳐 하나씩. 네.
2: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문자, 아, 한 분이 올려주셨네요. 0651번님이에요. 저기요, 최국 씨, 참교육 좀 시켜주세요. 저는 입원 중인데요. 옆 침상에 환자분이 낮에는 자고 꼭 새벽 3시쯤 되면 텔레비전을 켜고 월드컵을 봅니다.
1: 아, 예.
2: 볼륨은 작게 한다고 하지만 아나운서 해설자의 슈! 꽝! 아! 이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쳐요. 나이도 많으셔서 뭘 하기도 그렇고 대신 화 좀 내주세요.
1: 아 진짜 어르신 진짜 알아요 알아. 어? 그거 알아. 그 심정은 알아. 월드컵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축구 재밌는데 이제 뭐 32강부터 16강 막 올라와가지고 더 재밌겠지. 근데 옆에 분들 주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어폰 끼고 들면 되잖아. 이어폰 끼고 왜 이렇게 미패를 끼쳐? 왜 병원에서, 딴 데도 아니고 병원에서, 그 누워 계시는 분들 다 아프신 분들인데, 뭘 얘기해!
2: 아이, 좋아.
1: 환자들처럼, 환자들께!
2: 아이고, 좋습니다.
1: 자, 아. 왜 그래, 왜 그 생각을 좀만 하면 그게 될 텐데, 왜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하고, 왜 다들 이렇게 이기적이야! 아씨! 여보게요, 여보!
2: 자, 최국 씨, 얼굴 시뻘개졌어요, 지금. 근데.
1: 아, 우리나라도 아니고, 진짜. 뭐, 아, 진짜. 우리나라면 아니, 또 말도 안 해.
2: 아니, 근데 여보세요. 근데. 병실 다인실 이래 가면은 텔레비전 한 대 있는데
1: 네.
2: 거기 이어폰 어떻게 끼냐? 진짜 되는 얘기를 해.
1: 보지 마라. 이 핸드폰으로 하이라이트 봐. 하이라이트 유튜브 하이라이트 깔끔하게 3분짜리 해주잖아요.
2: 네, 자 여기까지 하자고요. 네.
1: 네. 아 지금
2: 옛날에 그... 예. 제가 1983년에
1: 네.
2: 83년 아마 6월 요맘때쯤
1: 네.
2: 83년에 몇 살이냐?
1: 2학년이요. 아 2학년.
2: 몇 학년?
1: 초2.
2: 초등 2?
1: 네네.
2: 그러면 너 그때 그 멕시코에서 열렸던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기억나?
1: 아, 기억나죠. 멕시코. 예, 박종환.
2: 초등생이 그거 기억해?
1: 박종환 감독.
2: 너 공부 안 하고 그거만 봤냐?
1: 그럼 3학년 때 했나?
2: 아, 83년이야.
1: 어, 그거 2학년인데. 예.
2: 아, 제가 말년
1: 기억나요. 그 시골에서 예. 경기도 2000 살 때, 있을 때.
2: 어, 2000에 텔레비전 있었어?
1: 아, 그때
2: 80, 칼라?
1: 80년대엔 다 있었어요.
2: 칼라?
1: 예. 네.
2: 오.
1: 그때 봤죠. 와, 그때 정말 그, 지금은 근데, 음질도 좋잖아. 네. 아, 현재 바로 그냥
2: 그때는
1: 음성권이다.
2: 저 삼성 이코노미 팀.
1: 예. 네. 네. 음질도 되게 안 좋잖아. 아, 그, 그렇지. 현지 그 외국에서 막, 그 뭐, 라디오 에이, AM 방송처럼 막 목소리가 나왔잖아요.
2: 위성 네. 끊어지면 안 나와.
1: 어, 그, 네. 잠시 현지 방송 관계를 뭐 어쩌고 고르지 못한 점 뭐 사과드립니다.
2: 그 안테나, 그 삼성 네. 이코노미 빨간 텔레비인데 네. 안테나에게 잘 조절해.
1: 아,
2: 보이잖아.
1: 저 계속 옥상에
2: 있고 돌릴 때 제가, 네. 아, 형이 얘기할 때 아, 예. 가만히 있어 좀. 너도, 야.
1: 아,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2: 말년 병장이 추억한 거를 저 초등 몇 학년?
1: 2학년이요.
2: 초등 2학년이 말년 명량의 추억거리를 갖다가
1: 아, 죄송합니다.
2: 자꾸 끼어들고 그러래?
1: 아,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저기.
2: 인터셉트 할래?
1: 외부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라.
2: 아니, 그런데.
1: 이해를 좀 해주세요. 예.
2: 그래서 내가 지금 저 병실인데 저렇게 시끄럽게 한다. 이제 네. 하지 마세요. 이제 참교육을 시켜드렸는데 그때가 이제 새벽에 또 이 경기를 했거든.
1: 아, 예, 예.
2: 새벽 4시. 지금도 다 맞아, 새벽에 맞아.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멕시코니까.
2: 우리가 우루과이하고가 있는데 이거 아주 빅게임이야. 어? 다음날 새벽에 4시인가 해야 되는데
1: 네.
2: 6시에 기상나팔 울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대장님한테 가가지고 달, 여, 네. 어? 그래가지고 저, 우리 저, 본부대 중대원들을 위해서
1: 네.
2: 내일 새벽 4시에 기상을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 오.
2: 한결.
1: 예.
2: 이제 중대장님이 가만히 있다가 좋아. 하루만 내가 예의를 해 주지.
1: 아.
2: 그래가지고 4시부터 다 팬티바람에 앉아가지고 아,
1: 그때 군대에서
2: 줄 서가지고 내용만에 쫙 앉아가지고
1: 아.
2: 했잖아.
1: 근데 다른 그 후임병들은 더 자고 싶어 했을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그걸 또.
2: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
1: 네. 아.
2: 알았습니다.
1: 아, 아무튼,
2: 자, 하여튼 축구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됐는데.
1: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그 앞으로 지금 그 한 시간 동안 되게 시끄러우실 거예요.
2: 네. 네.
1: 여기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코너일 수도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이 코너를 되게 좋아합니다.

0: 왜냐면 좀
1: 소리를 빡빡 질러대는데
0: 예, 좀 안 들리시잖아요 보통 예, 이제 나이가 좀 되면 근데 이거 크게 하니까 잘 들려서 그래요.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2: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 안성에 계신 분인데 요새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소통에 참 문제가 많어.
0: 그러니까요. 다, 저희도 다
2: 소리를
0: 해야지.
2: 많이 질러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어머니가 또 오해를 하신다니까.
0: 맞아 맞아.
2: 제가 맞아. 내가 소리 안 들린다고 왜 화? 너는 왜 나한테 얘기하는데 화를 내냐? 화를 내는 게 아니라고. 맞아. 엄마가 못 알아들으시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는 거다.
0: 맞아.
2: 그래도 아니라는 거야. 아,
0: 저 할머니가 저한테 그런 적 있어요.
2: 뭐라?
0: 할머니도 이게 좀 안 들리셔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좀 크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어?
2: 너한테 욱하는 거지 그랬구나.
0: 어, 귀가 안 들려서 그러는데 이렇게 아, 화를 내면 어떡하냐고.
2: 맞습니다.
0: 뭐. 예. 또 생각이 나네. 또.
2: 어쨌든 뭐 최욱 씨는 뭐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4218번님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저희 부장님 혼 좀 내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얼마 전에요. 일 처리를 그렇게 하니 이 모양 이 꼴이지. 회사 밥 먹기 미안하지는 않아. 아무리 그래도 말이 좀 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0: 아, 그래요. 진짜.
2: 이렇게 얘기했대. 일 처리를 그렇게 하니 이 모양 이 꼴 아니냐. 네. 회사 밥 먹기 미안하지도 않아 이랬다는 거야.
0: 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진짜.
2: 이거 인격 모독이다 이거.
0: 그렇죠. 이거 인격 모독.
2: 이걸 애 둘러서 얘기를 하든지.
0: 그러니까.
2: 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면 말이에요. 존심 상하고 이게 뭐야.
0: 한마디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든가 그러면.
2: 그렇지.
0: 당신 언제 뭐 이렇게 세세하게 좀 이렇게 알려준 적 있어?
2: 네가 부장이야.
0: 혼낼 줄 알지 이런 이.
2: 네가 부장이야.
0: 네가 부장이야? 그래도 네가 부장이야?
2: 한번 더.
0: 네가 부장이냐고?
2: 김기현래.
0: 야. 네가 부장이야?
2: 김 부장이야?
0: 왜 내가 맨날 나한테 듣죠? 어? 뭐 태어날 때부터 부장이 아니가? 일 배워서 나중에 부장되고 그러는 거지. 그럼 저렇게 가르쳐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너도 월급 받는 부장이잖아? 아, 근데 월급 못 받냐, 요즘에? 아무튼, 뭐 아무튼 오너도 아니고, 어? 맑다고 하고 있어? 네가 인간이야?
2: 그렇지. 그 인간은 김경래 보고 얘기한 거고.
0: 그리고 회사법 네가 줘?
2: 418번님 속으로 다시 들어가.
0: 말 조심해!
2: 네? 418번님.
0: 뭐라고? 418번.
2: 아, 저 사연으로 들어가야지. 예.
0: 네. 그러니까.
2: 다 했어요?
0: 어, 다 했어요.
2: 자, 좋습니다.
0: 아, 그 말을 그렇게. 정말 이런 말 한마디가 평생 가요, 진짜.
2: 평생 갑니다.
0: 마음에 아유. 정말 상처받아요, 여러분.
2: 그 내가 최국 씨 얘기할 때 여보세요 그러면 오래 가냐?
0: 네.
2: 오래 가? 여보세요 그러면?
0: 여보세요.
2: 최욱 씨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내가 지적하려고 여보세요 그럴 때 한 평생 가는 거예요.
0: 형님
2: 괜찮아 내가 할 때는.
0: 예, 형님 금방 오케이. 까먹더라고요. 예.
2: 알았습니다.
0: 형님 이제까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상처되는 말이 뭐예요?
2: 그게 아까 이제 내가 말년병장 때 네. 예? 그 추억을 얘기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던 애가 나한테 네. 자기도 추억이 있다고 우겨댈 때.
0: 이게 그렇게 상처가 되셨어요?
2: 어 상처가 돼. 내가 초등생한테 이렇게밖에 안 되나?
0: 아 어? 진짜? 네? 네. 저는 어떤 그 PD가
2: 네.
0: 아니 저 부장님 아니에요 밖에 여기 네. 아니고
2: 아니, 제라고
0: 다른
2: 그러고.
0: 방송국의 어떤 PD가
2: 황정호라 그래 황정호라 네. 그래.
0: 나한테 네,
2: 뭐라고?
0: 코미디 프로그램 하는데 네. 어? 너 네가 웃길 생각하지 말고 네. 어? 네. 새우 잘 받치기나 잘하라고. 그 말을 하는데
2: 아 그렇지
0: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 너무 상처가
2: 한마디 해. 네? 네가 PD야 그래. 네가 PD면 다야. 아, 아니, 누군지 뭐, 얘기를 안 했잖아. 해. 에? 네가 PD면 다야 그래.
0: 아니 또 어떻게 네가 PD면 다야?
2: 그렇지.
0: 야.
2: 그렇지.
0: 뭐, 네가 잘해서 네가 뭐 스타 PD 된 줄 알아?
2: 그렇지.
0: 어? 다 개그맨들 열심히 해서 한 거야.
2: 예. 야. 아니, 내가 그 PD 한번 해줄게.
0: 예? 아니 하지 마요. 아니.
2: 하지 마?
0: 예.
2: 야 국이야. 아니 저 MBC야?
0: 아니
2: 그런 일적 얘기할 때.
0: 아니 그런 것도 얘기하면 안 되지.
2: 여긴 KBS는 어디야? 없고 SBS, MBC인데.
0: 아, 뭐 아무튼 뭐 어디에 뭐.
2: 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여긴 뭐 MBC밖에 없어. MBC 라디오 PD야?
0: 아니야. 그럼 그 물어보지 말라니까. 왜 물어보고 그래.
2: 아, 그 라디오야? 저 텔레비야?
0: 아니. 빨리 하세요, 빨리.
2: 아, 얘기해. 형이 혼내줄게. 형이 참교육시켜줄게.
0: 그럼 내가 뭐가 돼?
2: 이름만 얘기하지 말고. 아, 내가 그러면은
0: 예.
2: 그 PD 역할을 할 테니까. 어? 한번 그때를 떠올리면서 화를 내. 그럼 네가 참교육을 시키면 되냐.
0: 아니 근데
2: 야 구가 야 인마 너 자샤 너 뭐 개그맨이랍시고 뭐 웃길 생각하지 말어. 어? 덜덜이나 잘해 인마. 너는 포졸이 딱이야 인마. 네가 뭔 장군하려 그래. 네 사이즈에 맞게 놀아 인마. 밥은 먹고 다니냐.
0: 아,
2: 말을 해 인마.
0: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는 뭐 말로 안 될 것 같은데.
2: 쇼패 할 거야?
0: 어, 너 좀 따라와 봐. 야, 너 씨. 아, 나, 야. 아유, 마시죠.
1: 그만할래? 네. 네, 알았어. 아이, 최욱 씨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0: 아, 근데 제가 또 오버한 아, 것도
1: 컨셉이야,
0: 있어요.
1: 컨셉.
0: 아, 그때 제가 오버한 것도 있어요, 사실.
1: 뭐라, 뭘로 오버했는데?
0: 아, 얘를 좀 잘 받쳐줘야 되는데. 어. 내가 막 애드립 치고, 나도 막 웃기려고. 그런 걸 깨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1: 좋습니다. 뭐, 거기까지 가자고. 자, 이번에는 5644. 아니, 근데 노래 좀 트세요. 힘들어 죽겠어. 야, 난 2시부터 혼자 떠들고 있는 거야, 어. 지금.
0: 아, 왜냐면, 저 부장님도 밖에서 이 코너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계속 저, 이제 듣다 재밌는 보니까.
1: 재밌는 거하고 내가 힘든 네. 거는 고려를 안 해. 네? 자, 일단 5644번님 사연까지만 하고 참교육 네. 시켜드리고, 둔포에서 해로, 둔포가 어디예요?
0: 모르겠어요.
1: D자 둔포, 군포로 하신 건가? 하여튼 D자 둔포에서 해루집이라는 횟집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전쟁 탓인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아, 해루집 횟집 사장님이래. 네. 용기를 드려 한번 저분한테.
0: 전쟁이 그래도 좀 끝난다고 끝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참 경기가 안 좋네요. 진짜.
1: 이란전쟁? 예. 네.
0: 아, 이게 근데 왜 횟집이 아 그렇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1: 그렇죠 네. 외식 경기가 많이 죽었으니까
0: 야, 여러분들 지금 좀 회 좀 먹어 좀 먹어 회 좀 회 좀 먹어 어떻게 맨날 고기만 먹어 어떻게 밥만 먹어 가끔 회도 먹고 그래 있죠
1: 닭고기 그만 먹고
0: 중포 가서 먹어 해루집 가서 먹어 해루집 가서 먹어 돈 없으면 가서 해루질을 해가지고 잡아서 해달라 그래 빚내서라도 회 좀 먹어 빚내서라도 레버리지에서라도 먹어!
1: 레버리지 좋아.
0: 왜? 고기만 먹어? 왜?
1: 카드 있잖아, 카드.
0: 고기만 먹으면 살쪄? 콜레스테롤 어떻게 할 거야? 고지혈증 온다고? 회 먹어도 와요? 고지혈증?
1: 아이, 그런 거 아, 따지지 마.
0: 회 좀 먹어!
1: 회 먹어라, 그래.
0: 회 먹어! 먹어. 아. 새꼬시 먹어!
1: 7740님.
0: 회 먹어!
1: 아, 조용히 해봐. 네. 7740님, 요즘 MBC 개그 프로에 최국 대통령을 잘 보고 있습니다. 많이 웃고 있어요. 네.
0: 아, 그거 저기 SBS에요.
1: SBS?
0: 네, 대통령.
1: SBS 뭐 어떻고, MBC 뭐 어떠냐. 최극이 아, 너만 기억을 해주면 되지.
0: 아, 감사합니다. 이게 역주행을 계속 하더라고, 네. 좋구나. 그쵸?
1: 아까 둔포의 해루집이라 해서 무슨 어디인가요? 그랬더니 아산시 둔포면에 있다.
0: 아, 아산시?
1: 네, 아산.
0: 회 먹어? 아산시 둔포면 가서. 회 드세요!
1: 여기 또 한 분이 둔포가 어디냐면은 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답니다 하면서 네. 국이 씨 회 좀 사줘봐. 응, 그래. 회 좀 사달라는데.
0: 누가?
1: 아, 청취자가 어, 3523님이.
0: 3523님께서. 네. 네. 와요. 네, 사드릴게. 사드리면 되잖아.
1: 니 돈 갖고 먹어 그래봐. 니 돈 갖고 먹어 그래봐.
0: 아유 어떻게 그래요. 보내주셨는데.
1: 아이 또 마음 약해가지고.
0: 다금바리 사드릴게요. 다금바리.
1: 나는?
0: 아 형도 사드릴게요. 다금바리.
1: 끝나고 갈래 그러면? 네.
0: 근데 다금바리가.
1: 아 끝나고 갈 거야?
0: 다금바리 포 있어. 조그만한 거. 포.
1: 야, 회를 먹어야지 무슨 포를 먹어 말린 거를.
0: 요즘 멸치를 다금바리 포라고 하더라고.
1: 여보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아, 한 사연 더 소개하래. 이게 네가 읽어.
0: 오늘따라 정말 웃겨 죽을 것 같아요. 아, 죽으시면 안 되죠. 두 분 케미 너무 좋아요. 이런 코너 있으면 대결 상대들 다 녹다운 시키겠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웃을 일도 없는데요. 이 코너 없었으면 정말 뭔 재미로 살겠어요. 두 분 화이팅. 아, 웃겨요. 배꼽 잡아요. 구기 화이팅.
1: 잡아요가 아니고 빠져요.
0: 네, 배꼽 빠져요. 네.
1: 구기 화이팅.
0: 아, 감사드립니다. 네, 배꼽 빨리 주우시고요.
1: 이 네. 더위에 최욱 씨 이렇게 격려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 정도로 최욱이 잘한다 문자 좀 보내주시고요.
0: 그 정도로 재밌지 않은데.
1: 자, 드디어 제가 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0: 네.
1: 실버돌 힘든 싱어 5승 지난주 가왕에 새로 등극한 가수입니다. 남산.
0: 네. 네.
1: 사우스 마운틴. 어디 있는지 알아? 남산?
0: 네, 저 있잖아요.
1: 서울시죠. 남산.
0: 그렇습니다. 남산.
1: 차만 타면 오는데 네, 국민가요로 지금 만들고 싶어하는 남산 씨가 부릅니다. 차만 타면 오는데 차만 타면 오는데
0: 자리가 없다.

0: 남산 씨의 차만 타면 오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분이 네. 이제 우승을 해가지고 힘든 싱어 실버 요즘은 이제 저희가 60세 이상만 출연하는 네. 실버들 힘든 싱어로 바꿨거든.
1: 그러니까요.
0: 나이 제한도 없어. 네. 네.
1: 형님도 나가시면 되잖아요. 형님 가수신데.
0: 에이, 자 진행자인데.
1: 실버돌이 시작하죠.
0: 아 실버돌은 실버인데.
1: 진행 겸 참가하시면 되죠.
0: 실버는 실버인데, 네. 아이 심판이 선수로 뛰면 안 되지. 난 심판인데.
1: 감독이 선수로 됐고.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백인천 감독.
0: 자 1034번님 네. 사연을 보내셨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운전하다 신호에 걸렸는데 횡단보도에 허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굽은 할머니께서 보따리를 들고 건너다 넘어지셨어요. 제가 차에서 내려 할머니를 부축해서 건너드리느라 신호가 켜져 있어도 출발을 못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뒷차에서 빵빵거리고 삿대질하고 화를 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일군님, 최국님 판단해 갖고 혼 좀 내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면 저한테 화를 내주세요.
1: 아, 이거 왜
0: 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네. 네, 이거 아니, 다 그 상황을 봤을 텐데.
1: 상을 받으셔야지.
0: 그러니까. 용감한 시민, 의로운 시민 아, 상을 받아야지.
1: 이거는 거의 지금 양심냉장고 그분이랑 똑같은 그러니까. 케이스예요.
0: 양심냉장고 받을 분한테 화를 네. 낸다는 게 말이 되는 거야,
1: 진짜
0: 이게.
1: 진짜 너무들 한다, 정말. 네? 이거 다 앞에서 봤을 거 아니야, 지금 할머니. 그러니까. 부축해서 건너게 해드리는 거 다 봤을 거 아니야?
0: 네가 인간이야.
1: 네가 인간이야? 네. 니들이 인간이야, 빵빵거린 놈들. 니들 인간이야? 그걸 못 기다리고 빵빵거려? 빵빵. 야, 그렇게 급하면 너 뭐 버스 타고 가, 택시 타고 가든가 뛰어가든가. 그치? 야! 너는 부모 좀냐?
0: 아이, 좋아. 이거 좋아.
1: 니네 집에 삼촌도 없어! 이모도 없어!
0: 할머니, 할머니.
1: 없어. 할머니도 없어! 니네 할머니랑 생각해봐!
0: 니네 엄마,
1: 니네 어머니랑 생각해봐! 확 그냥 니가 인간이야!
0: 그렇지.
1: 아, 나라가 정말 아이, 진짜. 좋습니다. 왜 어쩌다 이렇게 참 정말. 아, 나 진짜.
0: 저거 한마디에 빵빵거려.
1: 아, 그래서 다 배웠잖아, 이런 거! 도덕 시간에!
0: 아, 형이 지금 제안 좀 하잖아. 아,
1: 말씀하시죠. 뭐.
0: 형이 제안할 땐 가만히 있어봐. 네. 어? 빵빵거리다 빵빵 터진다 그래.
1: 빵빵거리다 빵빵거리다가 진짜 니네 빵빵 터진다.
0: 왜? 왜 한숨 식을?
1: 아니 사람들이
0: 맥이 끊겨.
1: 아니 그냥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아니.
0: 무슨 오해? 에? 뭔 오해를 해?
1: 아니,
0: 어디 참교육 시키는데 잘하라고 옆에서 하는 거지 훈수 두는 건데 뭐 오해를 해.
1: 재밌죠 여러분. 빵 계속 빵빵거리다가 진짜 빵빵 터진다. 오장육부가 창자 터져 빵빵 다 터져.
0: 이번에는 1232님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일근님이 조금만 자제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0: 제가 너무 나서나?
1: 한번 제안했어. 한번 했는데 뭘 제안해. 자제를 해요.
0: 너 혼자 지금도 다 해.
1: 아, 이거 봐 이런 데니까 또. 네? 그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0: 잘 삐져, 잘 삐져.
1: 저는, 네. 저는 괜찮아요. 네. 저는 너무 좋아요.
0: 이제
1: 어차피 할 말도 없는데 옆에서 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0: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네. 내가 너무 나서는 것 같아.
1: 아니,
0: 지금부터는,
1: 그렇진 않아요.
0: 네. 지금부터는 네가 저 사연도 다 읽고 화도 네가 다 내. 자, 시작. 6241.
1: 아, 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든, 아, 참.
0: 자, 시작해,
1: 진짜.
0: 이제. 나는 옆에서 보고만 있을 거야.
1: 아, 뭐 날로 드시겠다는 거야, 방송을?
0: 뭐 드실 게 뭐가 있어. 아, 어차피 출연료도 안 받는데.
1: 예? 아.
0: 자, 해, 빨리.
1: 6416님, 저는 용달기사입니다. 어제 광주에서 남양주에 갔는데 전자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입력해야 줘야 하는데 몇 수십 번을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아니,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인지 지금까지 전화를 안 받아요. 성질 좀 내주세요. 최욱 씨. 대장, 최일구님, 사랑해요. 전화 받아! 전화 받아!
0: 뭔 상황이야?
1: 돈 때문에.
0: 이게 뭔 상황인지 설명을
1: 돈을
0: 해.
1: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돈을. 어, 왜 돈을 안 주, 아닌데? 사업자 등록증 입력해줘야 되는데, 아.
0: 이게 아, 뭔 말이야?
1: 아무튼
0: 이게.
1: 받아! 아무튼 전화 받아! 아, 형, 못하겠어, 혼자. 아. 아, 못하겠다,
0: 아니야, 혼자 해야 돼. 네. 아, 청취자님이 하잖아. 제안을 하셨잖아요. 나서지 말라는데. 예. 자, 그러면 노래 정도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연이가 부릅니다. 줄게요. 네. 뭘 준다는 거야? 근데 도대체.

0: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자, 2373님, 아까 저 최국 씨가 이제 문자 읽어주고 화를 냈던 그 2373님, 무슨 내용인가 그랬더니 문자를 네. 다시 보냈네.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려면요,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줘야 발행하고 운송비를 받는 겁니다. 계산서 끊어달라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안 보내주는 겁니다. 자, 설명해봐. 뭔 말이야, 이게?
1: 아니 그대로 나왔잖아요.
0: 근데 설명해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자. 운송비를 받으려면 네. 이제 그 계산서를 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계산서 끊어주세요 그러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계산서를 끊어주려면 네. 사업자 등록증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거 안 보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안... 아, 내가 뭐 바보야 내가?
0: 그러니까 의도가 뭐라고 봐. 네? 의도.
1: 안 주려고.
0: 그렇지.
1: 그런 거 아니야. 안 주려고. 돈 안 주려고. 돈 내놔. 돈 갖고 와. 아주 고단수야 아주 진짜. 별에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아주 그냥. 어? 아, 1232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최일구님 진행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0: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좀 풀어지네 그러니까. 네, 기분 풀어져. 아, 저 자제하라고 그러니까 네. 영, 아, 약간 분위기 안 좋았는데. 네.
1: 근데 진짜 그런 건 있죠.
0: 뭐.
1: 이렇게 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이를 좀 먹어갈수록, 저도 그렇고, 예, 먹을수록 좀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예, 좀 잘 삐지고 좀 그런 게
0: 그러죠,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그래요.
1: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0: 예. 예. 나이 먹어가면서? 지금? 아니가 야, 너 초등학교 3학년 때 나 말년 명장 했던데.
1: 아, 또 삐졌어.
0: 너 나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그러냐, 지금? 어?
1: 아, 저도 50이 넘었어요.
0: 아유. 50이 넘은 이 사람아? 난 좀 웃음 70이야, 이 사람아.
1: 어? 아유, 진짜, 뭐, 올 때는 먼저 왔어도 뭐, 저기라며. 아무튼, 네.
0: 산들 따라 청취자님, 190 애드립 좋은데 기죽이지 마세요. 누가 좋다는 거야?
1: 제가요? 아, 요즘 애들이 생각이 안 나요. 큰일 났어요, 진짜로.
0: 이번에는 연천 수색대원이세요.
1: 아, 진짜요?
0: 아, 진짜는 아니고 저희가 붙여드린 별명인데 아. 수색대만 지금 하루에 10km씩 산책하는 분이야, 저분이. 1096번님이 이런 문자를 줬어요. 안녕하세요, 최국 씨. 속 시원하게 화 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주말에 포천 주상절리길 멍우리 협곡 나룻길 왕복 12km를 다녀왔거든요. 이거 봐, 12km다. 하루에.
1: 와,
0: 근데요, 그곳은 대박이다. 둘레길 경관 뷰가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근데요, 네. 그곳에 자전거 라이더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곳은 오르막 내리막 계단이 높게 있는데 어떻게 자전거로 왔는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최국 씨 화 좀 내주세요. 아. 자전거는 제발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타라고 해주세요. 제발요.
1: 아, 그렇지. 여기 들고 왔나 보다. 자전거를 이렇게 다 들고 와가지고. 예.
0: 메고 들고 자전거는 들고 온 게 아니라 메고 왔겠지.
1: 그러니까 자전거는 좀 전용 도로로 가서 좀 타요. 예, 위험하잖아. 아,
0: 화를 내야지 지금 무슨 SS냐 너 지금.
1: 아, 힘들어서 나도 힘들어. 형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요 이게. 아니 생각을 해봐. 계속 찌르고 있어 나.
0: 그러면 출연료 내놔부터 해. 출연료 좀.
1: 화요일마다 갔다 오면 와이프가 그래.
0: 뭐라고?
1: 너 어디 노래방 갔다 왔니? 왜 이렇게 목이셨어? 그래. 아, 나 라디오 하고 왔다고. 야, 라디오 하는데 왜 목이셔? 그래서 좀 들어라 좀. 자전거 도로로 가.
0: 그렇지.
1: 자전거지 자전거. 어?
0: 아, 그렇게 소리 질러야지 하는 거지.
1: 그거 뭐지?
0: 야, 그렇게 해줘야지.
1: 네. 약은 약사에게.
0: 그렇지.
1: 처방전은 의사에게.
0: 그렇지.
1: 자전거는 전용 도로.
0: 그렇지.
1: 차는 차도.
0: 아,
1: 사람은
0: 좋아.
1: 인도!
0: 아.
1: 아우, 유치해.
0: 아, 잘했어.
1: 예.
0: 아니, 그렇게 해줘야지, 이 사람아, 하나려면.
1: 그리고 둘레길, 이런 건 참, 이렇게 좀 걸어 다녀라, 좀.
0: 아니,
1: 이렇게 딱 경치 있게
0: 하면서. 화를 내서 해줘야지.
1: 굳이 꼭 그렇게 자전거를 꼭 타고 가야 되고,
0: 아, 사람들. 가만있어봐, 형이 얘기하는데. 얘기하는데. 말년 명장이 아니라 초등 3학년에 자꾸 끼어들고 있어.
1: 아니, 아까 말은 뭐 힘들다고 그러더니 또 지금.
0: 아니니까 화를 내려면 제대로 화를 내야지.
1: 네.
0: 그리고 힘들다고. 자전거 도로로 다니셔야지. 그게 말이 되냐고. 안 할래, 관둬, 그러면.
1: 어? 잘 봐요.
0: 네.
1: 아, 예를 들어서, 야, 임마!
0: 네.
1: 이거랑,
0: 네.
1: 야, 임마.

0: 게 더 무서워. 까는 게 더 무서울 수 있는 거야.
1: 그런 거야?
0: 중간중간 좀 그렇게 해야 돼. 알았어. 그리고 저 부장님 지령이에요, 이게. 야, 계속 화내지 말고 중간중간 좀 이렇게 좀 다운시켜 가면서 해. 사람들 지겨워하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
1: 쟤도 감 떨어졌어, 이제. 자, 이번에는 7907번님.
2: 주식도 떨어지고, 감도 떨어지고.
1: 저는 구미에 사는데요. 비가 오는데도 더워요. 그런데 마트 입고 알바를 하는데 신입이 온 지 일주일, 아니, 2주도 넘었는데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어린 놈의 이 녀석이 분류를 해놓으면 대려 섞어놔버려요. 애 아빠라면서 일 좀 똑바로 해라. 화 좀 내주세요. 아. 이분 때문에 두 번 일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0: 아니, 아까는 그 김 부장님이 너 엄마, 너 회사 밥도 아까워 막 이렇게. 근데 요즘 반대되는 거네.
1: 저 이제 부하가, 후배가 그러니까. 일을 못하는
0: 이런 게 또 있다니까, 진짜로. 너무 이거 지금 이렇게 일을 못하면 또 짜증나죠.
1: 우리는 청취자 편이니까. 의뢰자의 군에 맞게.
0: 야! 애써 불량한데 섞어놓으면 어떻게 해? 그렇지. 그건 아니지. 그렇지. 아무리 일을 못해도 다 그걸 알아서 이해를 해주고 다 배려를 해줄 텐데.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그렇지. 이게 뭐 이거 이게 일을 하는 거야? 뭘 하는 거야? 너 도대체 뭘 배우고 온 거야? 이지가. 유스가 일을 배워 웬만큼 배워갖고 입사를 해야지. 와서 다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면 어떡해? 야, 네가 인간이야? 아유. 너 때문에 지금 두 번 일하시네잖아 지금. 얼마나 짜증나겠어 이분도. 가뜩이나 더울 수 있겠네 진짜. 비가 온대도 더운데.
1: 네가 인가냐 말고 딴 거 좀 없냐?
0: 아 유행어라 그게 유행어라니까요.
1: 아 유행어인가? 아.
0: 유행어를 딱 하지 말라고는 어떻게 해.
1: 알았어. 그러네. 아유, 나 손흥민이 빼고 축구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네.
0: 그렇죠.
1: 그치?
0: 네, 그렇습니다.
1: 맞아.
0: 아, 왜 또 좋은 얘기만 해요.
1: 네, 알았어, 또. 알았어. 날 더운데. 자, 네. 조용필 노래 듣게 됩니다. 나는 너죠.
0: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1: 해봐.
0: 아, 해봐. 하셨잖아요.
1: 해봐, 빨리.
0: 그래, 난.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되게 좋아해요.
1: 노래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야. 나는 너 좋아.

0: 뭐라니까?
1: 그런 의미 없는데.
0: 그래, 해봐.
1: 아직은 사랑을 몰라.
0: 이거 그렇지. 자신 없지?
1: 그래도.
0: 쑥스럽지, 너.
1: 우리는 좋아.
0: 너 쑥스럽지, 그거.
1: 아, 노래를 못해요, 잘.
0: 예,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 지금 봐, 9611님이. 아, 조용히 해봐, 형 얘기할 때. 네. 9611님 문자 보냈어.
1: 뭐라고?
0: 우리 19형님, 노래 선곡할 때마다 따라 부를 때, 항상 빵빵 터지게 합니다.
1: 네.
0: 이 좋고 퀄리티 있는 방송, 사랑합니다. 네. 아, 봐봐. 형이 저 노래 선곡할 때, 네. 열 곡이면 한 일곱 곡은 아는 노래 내 노래를 불러드리거든. 네.
1: 응?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 그, TBS 전체적으로 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일단 이것만이라도.
0: 허리케인 라디오라도.
1: 허리케인 라디오만이라도 좀.
0: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몇 명 안 된다 그래.
1: 일단은 좀.
0: PD 두 명, 파블로, 그 다음에.
1: 퀄리티 좋대잖아요.
0: 돈가스하고 저 기술 감독, 저 밖에 세 명이 있고.
1: 빵빵 터진대잖아요.
0: 아, 가만 있어봐. 네. 형이 얘기하잖아.
1: 네네.
0: 아, 네가 정확히 알고 얘기해.
1: 아, 알겠습니다.
0: 네. 얼마 안 된다고 그래. 여기 밖에 세 명 있고. 여기 들어오고 저 둘밖에, 다섯 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 네,
1: 다섯 명밖에 일단은. 그러니까. 아, 근데 또 다른 분들 또 괜히 또.
0: 아이, 딴 데 지금 생각할 게 없지. 일단 여기만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래. 먹고 살지게 네. 좀 해달라고 그래.
1: 일단 저랑 최일구 선배 둘만이라도.
0: 아, 그것도 괜찮아. 너무 남아.
1: 예, 저분들은 또 저기.
0: 그러니까 이 정도면
1: 어차피 베린 몸
0: 됐어. 야, 지금씨 지금 바로 서울시로 가라 끝나는 대로.
1: 아, 죄송합니다.
0: 아, 근데 좋은 아이디어야.
1: 일단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아유, 다.
0: 아이, 농담으로 안 되지, 사람아.
1: 지금 다 힘든데, 다들, 다들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러면.
0: 자, 제가. 네. 좋습니다. 하여튼, 난 최욱 씨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나 카드 밀렸다고 계속. 아까 말씀드렸더니,
1: 네.
0: 카드 하루 밀렸더니, 로봇 그 AI가 연락 오더라니까?
1: 네, 그러니까.
0: 먼 카드에 챗봇입니다 네. 하면서, 나 진짜, 처음에 깜짝 놀랐어. 남자가 보통 네. 상담원 아니면 여성이 하잖아요.
1: 네네네.
0: 어, 무슨 카드 챗봇 누굽니다 그러더라고.
1: 아니, 그러니까 이건
0: 남자 쩡쩡 목소리로.
1: 전략적으로 계속 우리가 힘들다 힘들다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편성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TBS 방송 예, 허리케인 라디오 하루에 15분 정도는 그 읍소의 시간 해가지고 시장님께 바치는 뭐 어, 노래도 하나 선곡하고 편지도 쓰고. 에? 계속 도와달라고 계속해야 된다며요. 참교육 대사 중에.
0: 그렇죠. 네. 참교육에 그런 거 있었죠. 네. 남한테 혼날 때 계속 혼나지만 계속 말고 해야지. 어른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아, 그런 차원에서.
1: 그렇죠.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아까 저 회 먹어라 그러니까 예, 최욱 씨한테 문자 왔어. 회 먹어. 뭐 네. 빛내서 회 먹어 아까 그랬잖아.
1: 네네네.
0: 그랬더니 3496님이 안녕하세요 최일근 씨, 최국 씨. 요즘요 횟집만 손님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값이 싼 분식집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1: 아, 경기가 진짜 안 좋구나.
0: 분식
1: 진짜.
0: 분식 먹으라 그래. 아. 분식 먹으라고. 분식 장려.
1: 아, 근데 내가 이거 화를 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0: 아, 해야 내야지.
1: 분식 좀 먹어.
0: 그렇지.
1: 분식 좀 먹어. 네. 분식 좀 먹어. 우리 다 우리 서민 아니야 서민.
0: 카드 빛내서 먹어 그래.
1: 어, 같이 좀 먹자 좀. 어, 그거 지금 그래도 좀 많이 옛날보다는 좀 오르긴 했는데 많이 안 올랐잖아. 떡볶이, 라볶이, 김밥, 순대 이거 맛있잖아요.
0: 그렇지. 튀김.
1: 분식 먹어.
0: 튀김 뺐어. 튀김.
1: 튀김 있잖아. 튀김. 오뎅. 아유, 어묵에다가 이렇게 떡볶이 이거 소스 발라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또. 이렇게 하고.
0: 떡볶이 소스 뭐 소스 떡볶이 고추장 하면 되지. 에이.
1: 아, 근데 뭐 이게 지금 분식집도 잘 안 될 정도면 지금 되게 많이 힘들구나.
0: 그래요.
1: 어떡하냐 진짜.
0: 아.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욱 씨 화내느라고 수고했어요.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자, 7200번님이 신청곡을 멋진 곡을 하셨네. 에릭 크랩튼이 부릅니다. 뭐야?
1: Tears in Heaven.
0: 뭐야? 뭔 뜻이야?
1: 하늘에 천국의 눈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0: 천국의 눈물이라고?
1: 네. 여기는
0: 불러봐.
1: 어?
0: 불러봐.
1: 우주.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직원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보험료를 80%나
5: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3: 두루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7: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8: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7: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8: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7: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8: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7: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낮 2시를 기해서 경기 파주와 김포를 포함해서 폭염 경보 지역이 더 늘었습니다. 이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경보나 폭염 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인데요. 한낮 시간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외출할 때에는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옷을 입고 모자나 양산을 이용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고요. 강변북로 구리방면 서강대교에서 동무대교까지 가는데 30분 넘게 걸립니다. 이후로 잠실대교 조금 지나 4차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여기가 내리막길에 합류 지점이기도 해서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한강공원을 찾는 분들도 많은데요. 강변북로 청담대교 아래 뚝섬 한강공원으로 가려는 차들 줄이 아주 길고 반포고가차도 잠수교 쪽으로만 진입 통제되고 있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울산에서 올라와서 실버돌 힘든 싱어 초대 가왕이 된 분이죠. 이세미 씨가 부릅니다.

네. 이세민 씨의 빨간 링코드 듣고 왔고요. 3379번님 당첨되셨어요. 나눔 선물. 정답 1번 아르헨티나고요. 김만희 떡볶이 받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 4명이 모두 모여서 떡볶이 파티하고 싶습니다. 정상화 기원하고요. 장마에 건강도 조심하십시오. 3379번님한테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에 삼산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온 가족이 함께 가셔가지고 떡볶이 파티하시면 훈훈한 떡볶이 파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 빠바밤 빠라바라밤 빠바바바밤 아파트 제2의 전성기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재건축 조합장으로 거듭난 가수 윤수일 선생 나올 겁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풍금이 부릅니다. 사랑하오.

0: 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 함께합니다. 디너 쇼 아니고요. 점심 먹고 디저트 쇼. 네, 저와 함께 진행할 보조 MC계 울진 깍쟁이 밥 먹고 합시다. 오, 예, 풍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금입니다.
0: 네, 풍금 씨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어.
1: 네, 오늘은 보조
0: 앞에
1: 아나운서로.
0: 선배가 앉아 있으니까.
1: 그럼요. 네,
0: 땀을 진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1: 네, 오늘은 보조 아나운서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특별한 손님입니다. 풍금 씨 소개하세요.
1: 대한민국 가요계에 이분의 벨이 울리면 온 국민이 떼창으로 응답합니다. 1982년 발표된 국민 애창곡 아파트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를 춤추게 했던 주인공이죠. 최근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 열풍과 함께 원조 아파트의 주인이자 가요계 최고의 재건축 조합장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신 분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최근 정규 25집 앨범 발표에 이어 데뷔 50주년 기념 월드 투어까지 여전히 눈부신 스투핏을 자랑하는 영원한 현역, 영원한 멋쟁이 신사, 가수 윤슬 씨 아니죠? 윤슬 선생님, 어서오세요!
0: 아이고, 고생했어. 아유, 풍금 씨 소개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자, 윤슬 씨, 허리케인 라디오 애청자분들께 인사 좀 예. 먼저 해주시고요.
2: 예, 정말, 여러분,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허리케인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평소에 그, 제가, 최일구 앵커님. 앵커님 아니죠, 이제는.
0: 예, 예.
2: 우리.
0: 그냥 뭐 진행자입니다.
2: 진행자시고. 예. 앵커라는 말도 괜찮고요.
0: 네. 네.
2: 제가 평소에 그 뉴스 하실 때부터 오. 팬이었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2: 아, 진짜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0: 야.
2: 아, 예.
0: 아니, 저는.
2: 워낙 개성 있는 걸 저는 좋아해서.
0: 어, 그러시구나.
2: 틀을 깨는 거를 좋아하고 이런데.
0: 네.
2: 그 뉴스에 어떤 틀을 깨고 혁명을, 그 일으키시는 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런.
0: 제가
2: 마음을 가지고
0: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도
2: 아이 상관없어요. 근데
0: 아, 눈물이 아프고 형님. 네.
2: 방송이니까 그냥 시자로 우리 얘기를 합시다.
0: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2: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저는 가요계에 어떻게 보면 데뷔를 하면서도 이 틀을 깨고자 안경도 선글라스도 제가 먼저 제일 먼저 쓰고 나갔고
0: 예.
2: 또 그리고 군무라는 거
0: 네.
2: 뒤에 한 20명 백댄서? 무용단이 똑같이 저와 함께 춤을 추는 것도 오, 제가 먼저
0: 제일 먼저 시도를 하셨고
2: 그 뭐 또 노래에 띵동띵동 소리 넣는 것도 제가 시초였지 않습니까?
0: 아,
2: 그런 것처럼 그런 우리 최일구 앵커님이 그때 활약하시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팬이었고
0: 아유, 네.
2: 예, 우리 풍금 씨는 뭐
1: 아,
2: 예.
1: 제일

0: 얘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1: 과찬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요즘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그렇죠. 여러 가지 활동을, 예, 예. 활약을 많이 하셔가지고, 익히 친근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예 반갑습니다. 그럼 팬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의 정말 반갑고요. 감사. 오늘 열심히 재밌게 하겠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1: 감사합니다.
2: 제가 아까 사실 2부 끝나고 나가서 윤수일 씨라고 그랬게요. 그냥 네, 선생님보다는 그래, 청취자들 계시니까 윤수일 씨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를 먼저 알아보시는 거예요. 저기 제가 허리 굽혀서 인사를 드렸더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앵커 할 때부터 그때부터 알게 됐다고.
1: 네, 네.
2: 저한테는 사실 로망이죠. 윤수일 씨가 빠바밤 빠바바바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네. 이루진 못했습니다만 꿈이 가수였고 보컬 그룹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로망이었잖아요. 네. 윤수일 씨 그러면.
1: 감사합니다.
2: 그런 분을 이렇게 여기서 제가 올 10월 달 되면 만으로 9년째 이 허리케인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다른 가수분들도 선배분들도 많이 뵀습니다만은 예. 윤수일 씨는 이렇게 처음으로 실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긴장되고 그렇죠. 떨리는데.
0: 예. 저도.
2: 선배님. 풍금 씨는 더 그렇고.
1: 15년 정도 제가 이제 부산에. 네. 예. 부산 해운대로 제가 옮기면서 거처를. 예. 옮기고 거기서 모든 음악 시스템 뭐 다른 게 다 거기서 돌아가니까 아무래도
2: 여기 이제 서울에 예. 방송 출연하시기가.
1: 출연하기가 좀 뜸하고 소원했는데. 사실 그것도 좀 잘못된 부분인데 요즘 이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2: 그렇죠.
1: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0: 선배님이 옆에 계시는데 제가 자꾸 빤히 보게 돼요.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제가 이상형이 이렇게 눈이 부리부리한 남자인데 눈빛이 엄청 이렇게 멋있으시다.
2: 진짜 동안이죠. 네. 저 풍금 씨가 네. 윤수일 씨 출연했다고요. 많은 청취자께서 좋아하는 문자 보내고 있어 소개 좀 해주세요.
0: 네, 3726님께서 윤수일님? 실화임? 터미널 노래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뭔가 격조가 있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2: 터미널 노래가 그거 아니에요. 그 어떤 젊은 남녀가 이제 헤어지는 그 장면.
1: 예, 예, 예.
0: 또 어서 벌써.
2: 그렇죠. 예.
0: 비가 온다. 저도 좋아합니다.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2: 또.
0: 네. 유튜브로 홍세아님께서 2일 전에 가요무대 여름특집 밴드 윤수일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무대로 사랑만은 않겠어요 부르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늘 건강하세요.
2: 저 월요일 날 제 가요무대 못 봤는데 그때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셨군요.
1: 그렇습니다.
2: 사랑만은 네. 않겠어요.
0: 아, 저도 봤는데.
2: 아, 봤어야 되는데.
1: 그게 유튜브. 50년 됐습니다. 벌써.
2: 아, 그렇습니까? 네.
0: 네, 7200님께서 윤수일 씨 허리케인에서 보니까 참 좋네요. 과거에 경남 호텔에서 라이브 하실 때 자주 뵀었는데 오늘 TBS TV에서 보니까 여전히 젊고 미남자십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그 장안동에 있는 경남 관광호텔.
2: 아, 예, 그 유명한 데거든요. 장안동, 예. 경남
1: 관광. 그게 제 그룹을. 예, 거기서 뭐 활동 시기도 만들어 놓고 예. 제가 예, 방송을 활동을 계속 했었죠.
2: 윤수일과 뭐죠? 밴드 이름이?
1: 윤수일 밴드.
2: 윤수일 밴드. 아. 예. 저는 경남 호텔 그래 가지고 저 부산 쪽 경남이지. 맞아요. 네.
1: 장안동.
2: 동대문 장안동. 예. 예, 경남 호텔. 아. 지금 올해가 이제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하고 계시다 그러는데.
1: 네, 그렇습니다.
2: 50년 전이면 언제죠, 그게?
1: 77년.
2: 77년.
1: 7년, 7월 달에 제가. 그
2: 예, 77년.
1: 사랑만은 않겠어요. 라는 곡을 가지고. 예. 이제, 예, 가요계에 나왔습니다.
2: 그게 딱 공식 첫 곡이었습니까? 데뷔
1: 그렇습니다.
2: 오, 그게 벌써 50년이 됐군요.
1: 네.
2: 77년이면은 저한테는 고등학생이었을 때니까. 그랬구나.
0: 저는 없어요, 세상에.
1: 아니, 너무 또 그렇게 리얼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0: 근데 제가 근데 지금 계속 두 분을 계속 빤히 보게 되는 게 정말 대단하신 두 분이랑 제가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여기 있어도 되나 싶어가지고.
2: 여보세요. 홍금 씨. 예? 나는 대단하지 않으니까 저 형님 보고만 대단하다고 얘기하시고.
0: 너무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게 되네요.
2: 저기 저 윤수일 씨 말입니다. 지금 네.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하고 계신데 예, 올 라이브 밴드로 하신다면서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5월 달에는.
1: 예, 세종문화회관에서 했고요.
2: 네, 했고요.
1: 그 다음에 지난,
2: 6월에는?
1: 6월 20일은 제가 진주 네. 문화예술회관이라고 그 낭강변에 있는 네. 그 공연장이 너무 아름다워요. 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했고 예. 이제 바로 이제 여수 갑니다.
2: 8월 달 다음 달에?
1: 예, 다음 아. 달에 여수 갔다가
2: 여수는 어디서 예. 하세요?
1: 여수 시민회관.
2: 여수 시민회관.
1: 시민회관. 그리고 이제 충청도로 광주 충청도 다시 이제 서울 앵콜하고
2: 네.
1: 예. 또 우리 스태프들이 외국까지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2: 어디로 가실 계획이에요?
1: 미국하고 예. 일본하고 예, 호주 이 세 군데로 지금 예, 투어를 하시고
2: 올 하반기 뭐 계속 바쁘시겠네.
1: 바쁜 척합니다.
2: 멋지십니다. 그런데 네. 작곡가 안채능 선생님은 자주 보십니까?
1: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통화는 가끔 합니다.
2: 사랑만은 않겠어. 이게 그분 작곡 아니에요?
1: 맞습니다.
2: 참.
1: 그 곡뿐입니까? 네. 오동잎.
2: 그렇죠.
0: 우와.
1: 예.
2: 오동잎은 근데 뭐 채원 씨 노래 예. 했으니까. 예. 저도 안채연 선생님 사무실도 한번 놀러 가보고.
1: 그러셨군요.
2: 뭐 평소에 이제 옛날에는 젊었을 땐 기자, 앵커 뭐 그런 거 하다가.
1: 맞아요.
2: 여기 와서 이제 진행자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선배님 같은 이제 가수분들도 알게 되고
1: 네,
2: 다른
1: 네.
2: 작곡가분들도 알게 되면서 교우 관계가 넓혀지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또 안채영 선생 사무실에도 놀러 가보고
1: 네, 네.
2: 참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돼 넓혀지더라고요.
1: 네. 네.
2: 자, 그나저나 이제 아파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띵동띵동 그 음향도 최초로 윤수일 씨가 직접 넣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 아파트 이 노래 이 역사를 한번 듣고 싶어요.
1: 이 창작을 하는 그 가수이면서 그 곡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영감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2: 네.
1: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 그 당시에는 버스였는데 제 생각에 버스를 타고 저기 저, 잠실 쪽에.
2: 네.
1: 넘어가는데 그 당시는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아파트가 확 이렇게 들어차지 않았어요.
2: 예.
1: 그 고수부지에 갈대가 이렇게 춤을 추고 있고 드문드문한 이제 그 아파트 촌이 형성되고 있는 그 당시였어요. 그런데
2: 네.
1: 제 눈에 보는데 그 아파트가 그렇게 멋있어요. 요즘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 제 아파트를 가지고 곡을 하나 만드는 게 맞다. 집에 와서 테레비를 틀어도 아파트 얘기지.
2: 예.
1: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 뭐 아파트 살면 우리가 너무 편하다. 서민들의 로망이었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테마를 딱 떠오르는 게 있어서 그걸 머릿속에 놓고 있는데 마침 친구가 나를 찾아와서 소주를 한잔 하재요.
2: 예.
1: 왜 그래? 야, 내 실연당했다. 어디서?
2: 실연을 당했다.
1: 실연을 당했다. 아파트에서. 어? 얘기를 해봐라. 이러니까 이 친구가 가서 배를 아무리 눌려도 대답이 없더라니.
2: 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가지고.
1: 가족 전체가 이민을 떠난 걸.
2: 자라.
1: 이 친구
2: 빈 집에 가가지고 초인종을 누른 거군요.
1: 그러니까, 군 복무를 하다가 추가 맡아가지고 그 연인을 만나러 갔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2: 예.
1: 되니까 얼마나 서글픕니까?
2: 네.
1: 그걸 저 앞에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그래서 돌아서서 저는 메모를 했죠. 이거다. 이거. 그래서 나온 곡인데.
2: 아, 그랬구나.
1: 아무도 없는 쓸쓸한 노예.
2: 그래서 그 초인종이 그래서 들어갔구나.
1: 그럼요.
2: 땡똥이.
1: 그럼요. 예.
2: 아, 알겠습니다.
0: 아무리 눌러도.
2: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1: 그게 82년도
2: 아니에요. 82년도.
1: 네.
2: 네. 하여튼 그 아파트, 이 우리 국민가요인데, 이제 이 요즘 이제 다시 역주행했습니다. 예, 블랙핑크 로제 아파트 때문에.
1: 그래 말해요.
2: 42년 만에 이제 역주행을 아파트 다시 하고 있는데, 가요계 역사상 뭐, 지금 음악 나가고 있어요. 로제 아파트. 예, 최고령 역주행이다. 이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로제 씨는 만나봤습니까, 혹시?
1: 못 만났어요. 예. 요새 너무 바쁘잖아요.
2: 그렇죠.
1: 내가 만나자 그래도 아마 만날 시간이 없을 겁니다.
2: 자, 그러면, 자, 이 노래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빠바밤. 빠바바바밤. 띵똥, 띵똥. 윤수일 아파트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가요죠. 아파트 듣고 왔습니다. 자, 윤수일 씨가 이제 조금 전에 이 잠실의 아파트 근처 버스 타고 가다가 저녁 녹을 받으면서 그다음에 아파트를 받고 그다음에 군 복무로 나와 휴가 나왔던 친구한테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그 여자친구는 미국으로 떠났고 그 두 가지 합쳐지는 걸 가지고 에피소드를 가지고 아파트를 직접 작사 작곡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아, 그게 이제 82년이고 근데 조금 전에도 이제 안치행 작곡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윤수일 씨가 또 안치행 사단에 이렇게 픽업이 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요. 그 안치행 선생을 이렇게 가만히 배우면 그분이 그냥 단순한 작곡가가 아니고 네. 사업성이 있는 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자기 친구들과 이렇게 딱 의논해서 장춘체육관에다가 네. 전국 그룹 사운드 경연대회를

0: 집니다.
1: 오. 예. 그게 몇 년도예요?
0: 그게 76년도죠.
1: 76년.
0: 예.
2: 엄청 앞서가신 분이시죠.
1: 그러네.
0: 그러니까요. 네. 거기에서 이제
1: 안타 기획이라는 그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0: 그래, 그건 나중에 이제 오디션 그러니까 밴드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발탁된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저하고 최헌 선배. 최헌 선배는 지금 돌아가셨죠?
1: 그렇죠.
0: 그래서 두 사람을 딱 발탁을 하고 최헌 씨에게는 오동잎을 주고 저에게는 사랑만은 안겠어요.
1: 와, 그렇구나.
0: 그러면 곡이 나오자 말자 뭐 예. 오동잎도 대단했잖아요.
1: 아, 대단했죠.
0: 예. 그래서 안타 프로덕션이 생기게 이제 사무실도 없이 처음에 시작하셨는데
1: 예.
0: 아, 그래서 대단하시구나. 그게 이제 사업체가 하나 탄생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좀 있다가는
1: 예,
0: 인순이 씨도 합류도 하고.
1: 네. 그래서 이제 안타 기획에 멤버들이 탄생을 하게 된 거구나.
0: 네.
1: 아, 알겠습니다.
2: 그 2428님이 저는 윤수일님 초등학교 모교도 다녀온 사람입니다. 거기 가면 교실에서 아파트 노래가 계속 나와요. 좋아, 윤수일.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초등학교가.
0: 장생보 초등학교입니다.
1: 거제도?
0: 아닙니다. 울산 장생포입니다. 거제도는 장승포입니다.
1: 아, 그게 또 다르구나. 네. 울산이구나.
2: 거기 가면 네. 교실에 노래가 나온대요.
1: 그 교실이 따로 이렇게 준비가 돼 있나 보죠?
0: 예,
1: 박물관처럼?
0: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 길도 있고 제 동상도 있고 제 그 아파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2: 와.
0: 아파트를 아주 외벽을 네. 완전 제 앨범 25장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 해가지고, 그런 곳도
1: 울산 있습니다. 장생포에 가면 네, 그런 게 있다고요?
0: 있습니다.
1: 야, 아무튼 울산 장생포 쪽 놀러 가면 그럼 한번 봐야 되겠네.
2: 네.
0: 그러니까 울산에는 고복수 선생이 울산 출신이고,
1: 네.
0: 그 다음은 제가 있어서, 막 동민들이고, 노래비도 만들어주시고, 예, 그런 것도 길도 조성해 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1: 그 풍금 씨는 울진이잖아, 울진. 네. 울진하고 울산, 제가 그쪽 지리는 잘 몰라가지고 가깝지 않아요?
2: 아니요, 울진은 강원도에 붙어 있고 울산은 경남 지역이어가지고
0: 아, 경북 아닙니까?
2: 네, 경북 울진이어가지고
1: 강원도 쪽에 붙어 있다.
0: 붙어 있는 예,
2: 네,
0: 경북이죠.
2: 경북이어가지고
1: 한번 네. 저 후배 가수니까 꼭 여긴 가보셔야 되겠네, 풍금 씨가.
2: 무조건 저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사진도 찍고
0: 고맙습니다.
2: 네, 울산
0: 고맙습니다.
2: 가면 꼭 해보겠습니다. 예.
1: 또 다른 문자는
2: 1081님께서 오늘 더욱 반갑습니다. 가요계 신사 윤수일님이 출연. 나서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윤수일 씨 노래 아파트 오동잎도 많이 불러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화이팅입니다.
0: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1: 오늘 제가 하여튼 윤수일 씨 처음 이렇게 뵀습니다면은 삼쾌를 실천하고 계시다 이렇게 나오던데 건강 비결이 삼쾌다 그러는데
0: 그러니까.
1: 삼쾌가 어떤 거예요?
0: 저는 그 가장 기본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잘 먹어야죠.
1: 그렇죠.
0: 네, 뭐 꼭 화려하게 먹는 거, 비싼 거 먹는 거보다 같은 시간에 그래도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 먹는 거.
1: 네.
0: 그다음에 정확하게 자야 됩니다.
1: 예, 예. 숙면을 취해야 되는.
2: 예. 네.
0: 최소 제가 생각할 때 6시간 이상은 자줘야 저희들 가수들은 한 7시간 자야죠.
2: 네. 저는 10시간 잡니다.
0: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나폴레옹이 4시간 자고 참 많은 나라를 정복했잖아요.
1: 예.
0: 그 욕심 때문에 잠을 줄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수라는 직업은 그런 식으로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직업이라서 네. 최소 6시간,
1: 6시간 자야 된다.
0: 그다음에는 인풋이 있었으면 아웃풋이
1: 아.
0: 원활하게만 해주면.
1: 네. 쾌변.
0: 예. 네. 뭐 건강에 큰 문제가 없지 않아요.
1: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렇게. 예.
0: 그 싼 그거는 조금
1: 배출하고.
0: 예, 배출한다.
2: 아웃풋.
1: 아니 근데 가수들은 그러면은 진짜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십니까? 중간에 안 깨세요?
0: 저는 뭐 6시간은 충분히
1: 그래요?
0: 예, 논스톱으로.
1: 아, 저는 어젯밤에도 한 2시간 자다가 눈 뜨고
0: 그럼 뭐 어디가 문제가 있는데요?
1: 아니 무슨 뭐 그 멜라토닌이 뭐 이런 것도 먹어보고 그러는데 아, 숙면이 안
0: 아니,
1: 돼요.
0: 뭔가
1: 저는.
0: 스트레스에 뭐 있거나 아니면은 신체적으로
1: 글쎄요.
0: 자주 좀 화장실을 가야 되는 그런
1: 예,
0: 게
1: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윤수일 씨 그런 게 없나 봐. 예? 수면을 쫙 하신다니까.
0: 예, 예.
1: 정말 부럽습니다. 아, 이거. 하여튼, 윤수일 씨의 건강 비결 3K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 자, 그러면 윤수일 씨 노래 한 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신곡인데 무려 25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윤수일이 부릅니다. 살아있다는 것으로 라는 건데 이 곡 작사, 작곡은?
0: 예.
1: 역시 윤수일 씨가 직접
0: 제가
1: 하신 거고요.
0: 예, 작사를 하고.
1: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노래가?
0: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제가 착안을 했어요.
1: 네.
0: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조직, 가족, 관계, 그다음에 건강관계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뭘 할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래서 우리 예. 살아있자.
1: 예, 예, 예. 예.
0: 살아있는 거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죠. 살자. 이런 의미죠.
1: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뭐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일단 저 건강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런 취지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윤수일이 부릅니다. 신곡 살아있다는 것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살아 있다는 것으로, 네. 자, 신곡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데뷔 50주년 기념 콘서트 예정이신데 내년 초까지 미국 7개 주 또 일본 5개 도시, 호주 시드니 해외 공연. 예. 요 얘기도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줘 보실래요? 아이돌도 힘든 일정인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1: 가능하도록 이제 몸을 만들어야 되겠죠.
0: 예. 예.
1: 살면서 이런 기회도 네. 사실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로제 양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은퇴까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0: 예.

0: 음반은 다 만들었는데, 음반을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아마 요즘 아시다, 우리 분검 씨 잘 아시지만, 그, 젊고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네. 굳이 뭐 내까지 나가서, 아. 뭐 해야 되겠나, 이런, 그 조금, 그 나약한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뭐 이렇게 역주행이 네. 되고, 이런 기회가 찾아왔으니까, 그러고, 뭐 공연을 또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고.
1: 그렇죠.
0: 예, 예. 그래서 기회를 만들고 예. 공연장을 섭외를 하고 예.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1: 미주나 뭐 일본이나 다 우리 해외 교민들 많이.
0: 그렇습니다.
1: 그들 많이 네. 사는 데니까 윤수일 씨 많이 곧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미국에는 뭐 LA는 그럼 기본적으로 가시겠네.
0: 예. 예. LA, 저 뉴욕. 예. 뭐 여기 두 군데는 무조건 가야 되고요.
1: 그렇죠.
0: 뭐 샌프란시스코도 예. 있고. 예. 저 위에 시애틀도 있고요.
1: 시애틀.
0: 시카고도 있고. 예.
1: 아, 좋은 데네, 전부. 자, 4484번님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와, 저는 터미널이 최애곡입니다. 꼭 들려주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또 문자 보내주셨고, 0529님께서 영등포 롯데백화점 윤수일 밴드 공연에서 한 시간을 꽉 채워서 열창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0: 아, 연예인 오래됐는데, 중에 오래됐는데 그걸 기억을 하시네.
1: 저는 네. 청취자님이 저 회고를 하시는데 저는 유튜브로 EBS에서 만들었던 콘텐츠 같은데 그때 네. 윤실 씨가 밴드하고 같이 이 무대에 있는데 이 청중은 한 20여 분 정도
2: 공감?
1: 중년. 공감? 중년분들 네. 앞에 있었고 네, 네, 네. 윤수일 씨가 이렇게 머리띠를 이렇게 두르면서
0: 네, 네.
1: 쫙 아파트인가 그 노래를 쫙 하니까 그냥 그 한 20여 명 청중이 막 박수치고 그랬던 그 영상이 저는 기억이
0: 네,
1: 나요.
2: 네. 네. 또 3386님께서 갑장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공전의 히트곡 아파트와 더불어 국내 가요의 하드락의 빠른 유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윤수일님 밴드의 제2의 고향도 신나는 곡입니다.
1: 제2의 고향. 예.
2: 건재함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그래요.
0: 고맙습니다.
1: 하여튼 저 같은 경우도 이제 60년생이기 때문에 윤수일 씨의 그 아파트 노래를 들으면서 커왔던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사실 띵동 띵동 이 부분만 들어도 벌써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그런 세대인데.
2: 아.
1: 참 좋은 노래였습니다.
2: 맞아요.
1: 자. 터미널을 그 듣고 싶다는 청중들이 예, 많이
0: 오늘
1: 있어요.
0: 오늘 선곡이 있는데요.
1: 오늘 또 비도 오고 그래서요. 네. 장맛 비도 오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윤수일의 터미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인수일의 터미널. 많은 청취자들께서 이 노래 꼭 듣고 싶다고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예. 오. 이 노래 저희도 저 파블로 피디저가 가끔씩 선곡을 해서 이 노래 많이 틀었었어요.
1: 네네.
0: 터미널. 보면은 이 노래가 그런 거예요. 이제 터미널, 심야의 터미널인데 이제 비가 주룩주룩 오잖아요. 예? 그 남자친구는 버스 타고 이제 서울로 떠나버리는 거고.
1: 네.
0: 서울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 아, 서울 맞습니다.
0: 그런데 여자친구는 그냥 바닥에 앉아서 그냥 울고 있는 거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1: 예. 그렇습니다.
0: 이 노래는 어떻게 해서 노랫말을 만드시게 됐어요?
1: 그 저의 첫사랑 얘기죠.
0: 예?
1: 첫사랑 얘기입니다.
0: 오.
1: 예. 학창 시절에 만나서
0: 네.
1: 아, 참 서로의 정을 나누고 그런 네. 사이였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공을 위해서 서울로 떠나야 되는 제
0: 일시일은 예. 떠나야 예. 됐고
1: 떠나니까 근데 옛날로 치면은 뭐 성춘향이 이도령 성춘향이 그처럼 이렇게 헤어지는데
0: 네.
1: 다른 점은 이제 올라와서 그래도 이름을 날리고 아차 내 고향이 있지
0: 예.
1: 이러고 찾아갔잖아요
0: 예.
1: 찾아가니까 벌써 결혼하고
0: 자라 아, 그렇게 됐구나.
1: 그 성춘향이라는 그 주인공은 오매불망 기다리시고 끝까지 했는데 야
0: 갔더니 이제 성공해서 좀 찾으러 갔더니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도망가거나
1: 그러니까 막차 타고 올라오면서 울지 않습니까?
2: 네. 아.
1: 그게 저의 얘기입니다.
0: 그러면 그 터미널도 그럼 울산 터미널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0: 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 에피소드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를 상상해서 만드신 거예요?
1: 그 작곡이라는 거는 거의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뭐 비경험된 얘기를 하면은 네. 거짓말밖에 안 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리얼하게 제가 그걸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렇죠. 거죠.
2: 와. 예.
0: 혹시 노래라는 게 어떤 그 우리가 스토리라는 게 말이죠. 그 가공해낸 이야기보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더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특히 거짓말 못 합니다.
0: 예.
1: 제가 나오는 노래는 제가 경험한 거 또 간접 경험이라는 거는 뭐 영화를 보고도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소설을 읽다가도 영감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0: 예.
1: 근데 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몸소 느낀 거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0: 그렇죠.
1: 예, 진정성이죠.
0: 그 저 영국 그룹 있잖아요. 스모키 리빙 넥스트 투 앨리스.
1: 예.
0: 거기도 아마 실화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 실화입니다.
0: 아, 그것도 실화래요?
1: 실화입니다.
0: 그러니까 그 옆집에 살던 앨리스라는 소녀가 24년 동안 짝사랑만 하고 있었는데 벤츠가 와 오니까 그 벤츠 타고 도망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1: 예.
0: 아, 그렇구나. 야, 그렇게 해서 노래를 만드시는구나. 아. 자, 문자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2: 저랑 같은 마음이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1881님께서 윤수일님 첫사랑 이야기라니 대박이네요.
0: 그러니까.
2: 우와, 에피소드를 알고
0: 저는
2: 들으니까 노래 너무 슬퍼요.
0: 상상 속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팩트를 얘기하셨네요.
2: 저는 남자가 떠나는 게 아니라 여자가 떠나는 거를 그 터미널에 남아서 이렇게 슬퍼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완전 반대로 알고
0: 그러니까요.
2: 있었는데, 그 선배님께서 떠나시는데 가지 말라고 곁에 있어달라고.

0: 네. 8920님께서 윤슬 씨 팬이기도 하고요. 오늘따라 터미널 가사가 가슴에 와닿고 눈물이 찔끔 납니다. 가수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세요. 네. 라고 하셨어요. 와.
1: 고맙습니다. 네.
2: 네. 싱어송라이터시니까 또 가능한 얘기인 네.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윤슬 씨, 자, 이제 노래 한번 예, 들어봐야죠. 네. 자, 그러면 이 네. 윤수일의 꿈인지
1: 생신.
2: 생신지 듣겠습니다.

0: 야, 마지막에 땡 하면서 피아노 반주 소리 들렸는데 이 노래가 꾸민지 생신지가 나온 게 작년 3월 17일이네요. 네.
1: 그렇습니다.
0: 이 노래도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곡인가요? 터미널처럼?
1: 맞습니다.
0: 짧게 한번 짧게 스토리로 한번 청취자들한테.
1: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최근에 다시 네. 한번 만났습니다. 오. 제 사생활을 얘기하지 않으면 너무 이 시간이 짧죠. 네. 그렇지만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예. 그러면 새로운 참 뭔가 반짝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기분을 꾸민지 생신지 예. 그래가 내 곁에.

0: 왔네.
1: 네.
0: 아. 예. 그래서 그 즉석에서 제가 썼던 곡입니다. 네.
2: 글귀 말씀하시니까 뭐 다른 가수 얘기입니다만 최성수 씨가 가수 최성수 씨가 이제 뉴욕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할 예, 때가 있었는데 예. 되게 힘들었대요.
0: 네.
2: 그 노래 있죠. 그 언더락스.
1: 네, 네. 위스키 언더락스.
0: 위스키 언더락스.
2: 네. 그게 그렇더라고 들어보니까 여기 와서 최성수 씨도 설명을 하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밤에 혼자 가지고 자기 생일날이었대요. 근데 웨이터한테 뭘 시켰더니 언더락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 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 그런 얘기라서
0: 예, 예.
2: 하여튼 모든 게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얘기 드리고 자 이제 슬슬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신 윤수일 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아유, 저도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풍금 씨도 수고했고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2: 저도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TBS 교통정보.
8: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럴 때 에어컨 사용량도 폭증하는데요. 에어컨 화재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반드시 열어두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실외기 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실외기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말고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고요. 고속도로에 사고가 속출합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남양주 요금소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수리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이 때문에 3번 나들목 일대 3km 구간 정체입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한남방향 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나서 분지점부터 물리기 시작합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더냐.
3: 너무
2: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지금 강남권도로 중에 반포 고가차도는 반포대교 쪽으로 밀리는데요. 잠수교와 연결되는 1차로가 통제 중이어서 정체가 더 심해졌습니다. 연결되는 반포 한강공원 주차장이 만차이기 때문에 통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여기 말고도 강변북로 청담대교 아래 뚝섬 한강공원으로 가려는 차들도 무척 많아서 줄이 아주 깁니다. 동작대로는 경문고등학교에서 사당역 지날 때까지 쭉 정체고, 반대 방향은 남태령에서 이수역 쪽으로 정체입니다. 언주로도 내곡라대목 이전부터 개포지하차도 통과할 때까지, 또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은 곡정에서 탄천일교 지날 때까지 시속 2, 30km 정도로 움직이더라고요. 소형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 지하도로 금천 방면의 정체 구간이 길어서 지하도로 통과하는데 30분 넘게 걸립니다. 지상으로 가는 서부간선도로와 거의 비슷합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주말 오후 서울시내 정체 구간도 많지만 사고와 고장차 소식도 끊이지 않습니다. 강남순환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강남순환로 금천 방면 서초터널 안에 1차로에서 사고 나서 서남요금소부터 밀립니다. 이후로도 관악터널에서 금천요금소 쪽으로도 속도 내기 어렵고요.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구리 나들목에서부터 북부간선도로 진입해 월릉 나들목까지 가는데 30분 넘게 걸립니다. 월릉 나들목 부근 2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1차로 하나만 통행 가능한 상태고 올림픽대로 청담대교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40분 넘게 걸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달래내 부근부터 반포 쪽으로도 정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반포나들목 조금목과 있었던 사고 조금 전에서야 정리가 됐고 반대 부산방향 한남대교 남단에서 서초까지 정체 심하고 양재 부근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8: 1시간 사이에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 많이 줄었는데요. 무더위 속에 고장차 소식은 끊이지 않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도 정체는 거의 다 풀렸는데 양양 방향 인제 부근 갓길에 고장차 조심하시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 쪽으로도 밀리는데 이 조남 분기점 일산 방향 진출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여주휴게소 부근 갓길에 반대 인천 방향은 새마을 부근 갓길에 각각 고장차가 있고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제천 방향도 북진천 부근 갓길에 고장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고속도로는 남이방향 일축 부근 갓길에 고장차가 있고요. 오늘 낮 고덕터널에서 4중 추돌 사고가 있었던 안성포천간고속도로 지금은 고덕터널에서 강동 고덕나들목까지 짧은 정체 남아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이제 막 서울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서울 기온이 30.9도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폭염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찜통더위가 이어질 거 있는데요. 내일도 서울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올라서 무척이나 덥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위는 며칠 계속되다가 다음 주 화요일쯤에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무더위 속에 고속도로에 유독 고장차가 많았는데요. 지금도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산분기점 갓길에 고장차가 있고,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새마을부근 갓길에 고장차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호법분기점 진출로 2차로에는 버스가 고장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2: 너무 덥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새벽 공감. 안녕하세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주말 방송은 주중에 했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내드릴게요. 모두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생각을 좀 유연하게 만들고 관계를 이어가게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도 하죠. 진짜 지혜는 늘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틀렸을 때 스스로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건슨 로지스 웰컴 투 더 정글 5684번님 신청곡으로 열었습니다. 건슨 로지스 노래 너무 많이 튼다라는 의견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께 그 사연 이 게시판을 좀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건슨 로지스 신청곡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저도 우리 제작진하고 협의한 게 있어서 가급적 뭐 한 달 두 달 터우면 좀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해주시는 거를 좀 외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늘 오프닝 어떠셨어요? 그 지난주에 우리 제작진이 회의를 했거든요. 자, 한 터음 끝나고 이제 두 번째 터음 들어가는데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처음에 딱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둡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죠, 문어체로. 근데 이게 우리 제작진들은 이게 불만이었나 봐요. 그동안 말은 안 했는데 다들 아 그거 처음부터 그냥 편안하게 그냥 DJ 목소리를 그냥 좀 너무 꾸미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 한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오늘 좀 바꿔봤는데 어떠세요? 저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나름 편안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밖에서 우리 황정우 PD는 아주 흐뭇한 얼굴로 좋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프닝 아마 이제 오늘 이 오프닝 이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어떻게 할지 사실은 우리가 이 프로그램 시작한 지 이제 6개월, 5개월,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계속 수정 보완해 가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많은 사연 그다음에 오늘 오프닝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 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프린스 퍼플 레인. 이어서 데프 레파드 퍼썸 슈거 미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프린스 퍼플 레인은 6544번님이, 데프 레파드 퍼썸 슈거 미는 4684번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데프 레파드의 드럼 릭 앨런이라는 드러머인데 왼쪽 팔이 없어요. 교통사고 때문에. 그래서 특수한 드럼을 만들어서 이렇게 훌륭한 연주를 했다고 생각이 드니까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고 또 대단한 밴드인 것 같습니다. 프린스의 퍼플레인도 사실 이 건센로지스 못지않게 신청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 많이 틀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또 오랜만에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7007번님, 순우디가 닉네임으로 좋은 것 같아요. 순수하고 우아한 디폴트 값이 제로인 남자 순우디. 아, 순우디까지 하셨구나. 디폴트 값이 제로인 남자. 아, 사실 여러분 사연 보면은 권디, 순디, 우디 다 이제 각각 이렇게 하시는데, 그동안 제일 많았던 게 권디하고 순우디가 제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한번 기념으로 이거 정해볼까요? 하기야 뭐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긴 되지만, 일단 저도 7007번님 의견에 따라서 순우디로 일단 해볼까 생각합니다. 순디도 타방송에 있고 우디도 타방송에 있거든요, 사실. 권디는 아직 제가 못 보긴 했는데, 순우디는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순우디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산 멋쟁이 주님, 우디 권순우님 반가 반가 하시면서, 방금 주차하고 집으로 올라갑니다. 권순우 테니스 선수는 좋은 성적 올렸다고 뉴스가 나오네요. 네, 맞아요. 이 권순우 선수 꼭 한번 만나려고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이 권순우 선수의 누나하고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권순우 선수의 누님 되시는 분은 기상캐스터를 하고 계신 분인데, 한번 같이 방송을 하면서, 제 동생이 테니스 선수 권순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랍고 또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러게, 우리 순우가 다시 테니스, 한때 좀 슬럼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시 이제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하니까 저도 반갑네요. 사연 모두 고마워요.

보스턴, More Than a Feeling. 7724번님 신청곡으로 들었고요. 이어서 브로콜리 너마저, 앵콜 요청 금지 들으셨습니다. 7007번님 아까 그 사연 바로 붙어서 들어와 있는 사연이 있었네요.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셨군요. 순우디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반려견이네요. 이름이 뭐였어요? 이렇게 보내셨는데, 아, 제가 그 이별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강아지랑 이별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보내진 문자 같습니다. 우리 골든 리트리버, 이름, 바우였어요, 바우. 에이, 또 갑자기 생각나고 보고 싶네요. 아, 이래서 이 반려견이, 반려묘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이, 참, 헤어지는 게 참,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키웁니다. 그 헤어지는 거가 후유증이 너무 오래 가가지고, 안 되겠어요. 노래 듣겠습니다. 모던 빈티지. Set me free.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오늘부터 가벼운 코너 하나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아주 소소한 가벼운 그 고민, 뭐 이런 걱정 이런 것들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얘기를 좀 하다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요 고민들을 한번 모아서 그냥 DJ 생각을 철저히 DJ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뭐 굳이 코너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 뭐 순우디의 소소한 고민 상담소라고 붙여봤는데요. 오늘 한번 첫 시간 해보겠습니다. 6007번님입니다. 순우디님, 다들 자는 이 시간에 저는 스탠드 불 하나 켜놓고 취업 사이트를 뒤적거리고 있습니다. SNS를 보면 동기들은 대리 달았다고 승진 턱내고 누구는 결혼한다고 청첩장 돌리는데 저만 여전히 멈춰있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나네요. 남들의 낮과 나의 밤은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이 새벽이 지나면 내일은 좀 더 나아질지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문자 남겨봅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6007번님 사연 잘 읽었습니다. 저도 이럴 때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 괜히 좀 싱숭생숭하죠. 그런데요, 지금 사연을 쭉 읽다 보니까 그 스스로 조바심이라고 쓰셨어요. 아시는 거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잠깐 멈춰있는 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선으로 들어가기 위한 도움 닫기 이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인생의 기회는 그때그때 적절한 시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바심이라는 거를 내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6007번님은 너무 다행스럽게 스스로를 잘 알고 계시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다 똑같은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메뉴가 달라서 그런 거지 걱정이라는 식당에는 다 들어오거든요. 이 걱정이라고 하는 건 음식이랑 같아서 늘 때가 되면 그 허기가 찾아온다고 하죠. 나는 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만의 속도로 가는 거잖아요. 6007번님,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할 수 없으시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6007번님께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취업 사이트 돌아다닌다고 하셨는데 이거 자체가 슬슬 도움 닫기 하시는 중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는 정해놓으신 거죠? 승진, 결혼보다 더 중요한 건 10년 후 6007번님의

오지 오스본 굿바이 투 로맨스 들으셨습니다. 고민 상담소 어떠셨어요? 아, 일단 그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버클리 제임스 하베스트의 퍼맨 무디 블루스 들으신 거고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좀 말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많은 조언도 좀 부탁드리고요. 아유, 시간이 이제 벌써 이렇게 됐네요. 꽃길 누나지님께서 와우, 제 신청곡인 존 레논 곡까지 오늘 완전 개탔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3일 전에 그 이매진 나왔을 때 쓰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6556번님께서 신청하신 김민기 친구. 점점 새벽 공감이 친구 같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김민기님의 친구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내 딸로 태어나줬어.
1: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89.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에스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G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예찬이야,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아이고 도련님도, 도련님은 날 가벼워 봤지만 나는 도련님이고 어찌 업어요.
0: 얘야, 그저 대양 발만 네 어깨 위에다가 얹고 징검징검하고 걸어다니면 그 속에 좋은 것들이 다 들어있느니라.

0: K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 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1: TBS 교통 정보. 현재 서울 기온이 25.4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럴 때 에어컨 사용량이 폭증하는 만큼 에어컨 화재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보관 장소의 환기창은 반드시 열어두고 전선의 손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실외기 위에 물건을 올려두거나 실외기 근처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말고 콘센트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고요. 휴일 아침 서울시내 도로 통제 구간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여의도공원에서 서울시 쉬엄쉬엄 모닝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마포대교 북단에서 여의도공원 일문 앞까지 진행방향 전차로 통제 중입니다. 반대 방향 차로를 둘로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아유 왜 이렇게 덥냐
4: 너무 덥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스마켄

불 자제하시고요.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신다면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을 입고 모자나 양산을 이용하고 수시로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도로들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지만 여의도권에서는 쉬엄쉬엄 모닝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포대교 북단에서 여의도공원 일문 쪽으로 진행 방향 전차로를 통제 중인데요. 반대에 마포대교 강북 방향 차로를 둘로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고요. 강변북로에서 마포대교 북단 진입하는 진입 램프도 막았으니까 서강대교나 원효대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남 서해안 지역과 제주 지역은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제주공항에 비행기 출도착이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상황인데요. 제주로 가시거나 제주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